0: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. 주님을 사랑한다고, 주님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것, 내 모든 것이라는 것.
1: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. We're Hope Radio, TAWH, Palau.

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.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.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